오늘 때는 시야가 그니 가본적이야. 그 소름 뜯는 게 시가 막 원래 생기 전에 과기 그걸 오늘 때는 시야가 그니 가기는 못해서 그래서 그 강하게야 와 몰라 양게와 아프콘 게야 퀄리파이 가기 뜯으게서 비파니차 오늘 자기 게야 못해 아우하 세트 아프리카 바파나 바파나서 Egypt, Egypta, kita kala kumkang datang jiwan ikwa kuma oka kwa gya mokwa kanam atina kita sanga ki mokwa kanam ye ge hiang okim teki hingho ngung ha kwa lama zi kawishi kwa ga ki tutuwa ngho jalam mto da kaduta kaduta nam ta ki hingya kimilim te kita kontat ngho ka kwa siki o datang ikwa nirtin siwa ke niya ha